0: 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희준의 달리는 수다 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 거의 뭐 사망 토론 같은 우리
1: 밸런스 게임.
0: 네, 밸런스 게임 우리 건강한 스푼에서 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번 주 주제를 살다 보면 왜 이런 그런 순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한 얘기 던져놓고 다시 주워 담고 싶은 그런 순간들.
1: 이불킥, 이불킥.
0: 있어. 예를 친구가 기분이 별론데 너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는데 사실은 하고서 막 40분째 쫙 거의 뭐 박찬호 토크를 하는. 예. 괜히 물어봤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괜히 물어봤나?
2: 괜히 물어봤나?
0: 예.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0: 아니에요.
2: 이거 신희준님 그 실화가 같은데요?
0: 그래요.
2: 경험담?
0: 경험담은 이거는 아마 누구나 있을 거예요.
1: 네, 한번 제가 들어보시면. 볼 때는 우리 신희준님의 경험담인데 네. 40분 이야기하는 쪽이었을 것 같아요.
0: 아, 저는 박찬호. 우리 근데 우리 박찬호 뵀잖아요.
2: 한번 뵀죠.
1: 소찬호님.
2: 네. 힘들었어요.
0: 네, 그러면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우리 저기 달디 디제이님께서 질문을 두 가지 주셨잖아요. Yes or No 둘 네. 중에 하나. 네. 네.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아피디님 아까 얘기했던 거 이미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1: 아, 답정 너?
0: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나 뭐라고 뭐 물어보셨죠? 나 살 뭐
2: 살쪘어? 뭐 네. 이런 거?
1: 아니야.
0: 그쵸?
2: 거짓말하지 마.
1: 아니야.
2: 네. 거짓말하지 마.
1: 무슨 소리야?
0: 이거는 예 기분 탓이야. 1번, 2번인데 무조건 네. 다 노예요.
1: 그럼요. 네. 답이 정해져 있어요.
0: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좀 질문이 깁니다.
1: 아.
0: 자, 다음 중에 말하면 안 되는 질문.
1: 아, 정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 질문?
0: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질문.
2: 아.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 신박한데요?
0: 네, 그죠? 정답은 아니에요.
1: 괜히 물어봤나, 이거?
0: 네. 네. 자, 이제. 나 몇 살을 보여?
2: 그러니까 질문이 안 되는 거죠.
0: 그쵸.
2: 나 몇 살을 보여?
0: 나 살찐 것 같아? 내가 만든 이거 맛이 어때? 내가 이뻐? 저 사람이 이뻐?
1: 이건 답이 정해져 있네. 네.
0: 내가 화난 것 같아?
1: 이거는 뭘
2: 잠깐만 정답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0: 아니 이 질문을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뭐 둘 다 괜찮습니다.
1: 그렇죠.
2: 모든 오 어려운데요?
0: 제가 이걸 하면서 특히나 이제 5번 나 화난 것 같아? 이거는 yes 라고 해도 끝나는 거고 아니라고 해도 끝나는 그런 질문 같아. 네.
1: 내가 왜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안 끝나. 이거는 이거는 메비우스의 띠예요.
2: 이거는 5번이 약간 답인 것 같은 게 네. 일단 피곤해지네요. 이 질문을 하면.
1: 아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잘못한 거.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2: 그렇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저질렀으니까 뭐 어떡해요. 이제 해결을 못 하겠고 도망가야죠.
1: 그럼요.
0: 어떻게 도망가요?
2: 시간이 해결해 주겠다.
1: 가장 가까운 곳은 화장실.
2: 나 갑자기 배가 아프네.
1: 그렇지. 예.
2: 화장실 좀 갔다가 얘기하자. 이러고 네. 화장실에서 저 영원히 안 나와. 야,
0: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해도 화장실 가서 변기통에다 대고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물 내리고.
2: 아 대나무 숲이에요?
0: 그 저기 임금님 기는 당당히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할 얘기 다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물 내리고 와.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 얘기를 한 게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그 상처를 받은 뭐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1: 네.
0: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냥 너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 그래 지금 괜찮아졌어? 그랬더니 괜찮아졌어. 그래 다행이다. 그랬더니 아까 머리 감을 때 다 같이 씻어버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 또 성숙하다.
0: 그 얘기를 어렸을 때.
1: 아빠보다 낫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2: 그러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이건 좀 아니지.
1: 그건 정말 아니더라니까요.
2: 정말 아니고.
0: 아, 사실은 그 둘째한테 그걸 제가 최근에 릴스에서 이렇게 어깨 이렇게 춤추는 거 있는데, 예, 네, 그거 이렇게 그 저기
2: 챌린지
0: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춤추는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춤을 잘 추거든요.
1: 그렇죠. 네.
0: 야 아빠 이거 좀 가르쳐 줘봐 그랬더니 이거 누가 추려고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아빠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이거 나는 너무 제가 생각보다

0: 몸치였어요.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딸이 이거 쉽잖아 하고 툭툭툭툭 하는데 와 진짜 안 되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딸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빠 하지마 하면 안 해야 돼요.
2: 어쩌면 네. 딸이 제일 정확하죠.
0: 아 본인 딸이라고?
2: 네. 딸들은 네. 다 정확해요.
0: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친하다는 이유로 네. 그, 괜히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1: 개인적인 것들?
0: 네.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돈 잘 버나 봐. 네. 그리고 뭐 이거 뭐 차 얼마 주고 샀어? 집 얼마 주고 샀어? 그럼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애는 언제 가질래? 어. 네. 오, 그리고
2: 스트레스.
0: 요새 방송 잘 되나요?
2: 방송 잘 되나? 나도 몰라.
1: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2: 열심히 하는 거야.
0: 아니 근데 친하면 저도 예전에는 친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네. 왜냐면은 관심의 표현이고.
0: 맞아요.
1: 또 뭔가 이 고민이 있으면은 뭐 조금 나누면은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경험을 공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0: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 예전에 이제 한 이제 결혼 안 하신 어떤 그 부장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부장님하고 저는 이제 너무 친해져서 나름 엄청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올드미스세요. 아,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네. 말씀으로 근데 부장님 빨리 좋은 사람 만나셔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1: 저런
0: 나중에
2: 왜?
0: 나중에 그 부장님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한번 사장님 같이 좀 말씀드릴 게 있어라고 해서 저는 뭐지 했는데. 개인적인 거는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1: 딱 선을 그으시는 거지.
0: 네. 그래서 일적인 거나 어떤 이렇게 회사적인 거나 이런 건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아 그렇게 또 느낄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절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직원들이나 또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한테는 개인적인 거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안 묻게 돼요.
1: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뭐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먼저 물어보지는 않는다.
0: 네, 맞아요.
1: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0: 그게 이제는 약간의 그 존중법? 리스펙트 하는 방법?
1: 그렇죠. 네,
0: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공동체 같은데 특히나 이제 교회 커뮤니티 같은데 가면은 부부들이 있으면 네. 야 니네 애를 언제 가질 거야 막
1: 아주 쉽게 얘기를 하죠.
0: 근데 이게 상처받는 부부들이 많아요.
2: 그래서 그럴 수 있죠.
0: 저도 주변에 보면서 왜냐면 이게 뭐 불임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는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부부들도
1: 그럴 수도
0: 있고.
1: 있죠. 네네.
0: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들 편견에 선입견이죠. 그렇게 막 내심 던지면은 아. 뭐 던지신 분들이 그걸 알면 좋은데 네,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뭐 어쩔 때는 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던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참 그런 거는 애매한 게 아기가 있어서 한
0: 그건 아니에요
1: 아니잖아요 네. 그냥 정말 궁금해서 순수하게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0: 맞아요.
1: 아니면 또 걱정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은 뭐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페셜한 케이스에 맞아요. 처해 있는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2: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친구끼리만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만나 뵙는 나이대분이 다양해지잖아요.
0: 맞아요.
2: 네. 그리고 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후배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 더 이제 사회적으로 어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2: 근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서른인데
0: 축하합니다.
2: 자리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동생으로만 보니까 너무 잘해줘야겠다 오냐오냐 막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그쪽에서는 또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편하게 그러니까 한 질문들도 이제 신혜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 내가 나이가 들면서 뭔가 말을 하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걸 줄여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만 열어라. 그게
2: 그런가 봐요.
1: 뭔가를 구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응답은 괜찮지만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노파심에 이렇게 먼저 잘못 던지면은
0: 맞아요.
1: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2: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잖아요.
0: 네.
2: 정답이 뭐예요?
0: 정답은 없습니다.
2: 아 그거는 그냥 자기
1: 케바케 케바케 네. 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네.
2: 왜냐면 하나 또 배워가려 그랬죠. 아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질문이구나. 이 시간을 비롯해서
1: 자 그러면은 하나 하지 말아야 될 질문 미션 PD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그 저기 배우자한테.
1: 그렇지, 그렇지. 네,
0: 그렇죠. 아~ 네.
1: 파트너분께
0: 네, 파트너분께는 네.
1: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이 답이 없어요.
2: 네. 그렇죠.
0: 이게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영화 아까 뭐 어벤져스라는 거는 네. 그 약간 메타버스 세계잖아요. 네. 돌고 돌고 도는. 근데 이거는 돌기 싫은 돌고 돌고 도는.
2: 갇혀 있는 느낌.
1: 네. 빠져 나갈 네. 수가 없어요.
0: 네. 어우, 정말 좋은 곳 밑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셨네요.
1: 네. 네.
0: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질문하기 어려운 유형이 있는데 우리 박찬호 같은 형들한테 질문 좀
2: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번 방송 참고해 주시면은 네. 약간 투머치 토커라고 네. 하죠. 끼어들 새가 없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
0: 아, 너무 재밌습니다.
1: 말씀할 소재가 너무나 풍부하시고
2: 너무 풍부하셔
1: 말씀하시기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2: 근데 사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하지? 오목과 볼록 이렇게 맞는 네. 사람이 있듯이 내가 듣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내가 그 대화를 이끌어도 그러니까 이끌지 않아도 되니까.
0: 네.
2: 근데 가끔씩은 이제 너무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두 분이 만났으면
1: 그럼 이제 오디오가 겹친다 그러죠.
2: 서로 이제 약간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나 이러고.
0: 편집도 힘들어요.
1: 이게 끊어져야지 딱 잘라내는데
2: 아 요즘에 네. 그 기법 있어요. 원테이크 기법이라고 해서 그냥 쭉 이어가면 돼.
1: 다 포기하고 그냥
2: 다 포기하고
0: 이야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말도 잘 생각해보던지 합니다. 네.
1: 네.
0: 노래 이런 노래가 있네요. 소연하고 기안84의 퇴사할게요.
1: 퇴사할게요.
0: 네, 저희는 퇴사 안 합니다. 네, 노래는 퇴사할게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90.5.
1: 네, 소연 기아 8사의 퇴사할 기회 듣고 왔습니다. 네, 두 분은 퇴사하시고요.
2: 퇴사 시켜 주시는 거예요?
3: 네, 이 노래가 신곡인데, 익스.
2: 네, 안녕하세요.
3: 그 네, 아, 오마주를 반갑습니다. 하면서 그 했던 노래라고.
2: 맞아요.
3: 요즘 한참 유행이더라고요.
1: 네.
2: 신희수님 몰라요? 몰라.
3: 괜히 물어봤나?
1: 아니요. 이거 안 좋은 단어예요. 네,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자, 친구가 차를 샀어요.
3: 네.
1: 야, 차 좋다. 여기까지?
2: 네.
1: 그 다음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질문. 얼마 줬어?
2: 오, 근데 그거 왜 하면 안 돼요?
3: 저는
2: 그
3: 하는데
2: 두들기면 나오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아, 그래요?
2: 네.
1: 오,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 집을 샀다.
1: 뭐 집을 샀다.
3: 얼마 줬어? 당연히 물어보죠.
1: 그러면은
2: 거기 얼마야? 거기
3: 시세가 있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특별히 올리지 말아주세요. 아니면은 시가 뜨거든요.
1: 네. 그러면은 뭐 샐러리.
2: 샐러리?
3: 샐러리.
1: 네. 월급이 얼마?
3: 맛있죠.
2: 네. 샐러리 얼마? 이러면 샐러리 6불 하던데.
3: 아, 그거는. 그렇지.
1: 네.
3: 근데 그런 웨이지 영역은 좀 사실은
1: 개인 영역
3: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면
2: 맞아요.
3: 그거는 어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대략적인 뭐 레인지는 있지만은 차나 집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건 물어보기 애매할 것 같아요.
2: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런 질문을 부부끼리는 어떻게 해요?
1: 부부끼리는 이런 질문을 할 일이 있나요?
2: 할 일이 샐러리 없죠. 다 까요?
3: 당연히. 뭐 안 까도 아는 거 아닌가요?
1: 네.
2: 아, 다 알게 돼요?
3: 그걸 어떻게 속일 수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뭐
3: 속일 이유도 없고.
1: 그러니까 니께 내 거 내께 내 거 이건데.
3: 그러니까 내 건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이유도 없고.
2: 그래요?
3: 아직은 속이는구나.
2: 잘 알겠습니다.
1: 일단은
3: 저 월급은 조금 저는 프라이빗 영역으로.
1: 저희 앞전에 했는데 뭐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 시아피니님한테 왜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3: 그건 일본 담요죠.
1: 네. 네.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 매출.
3: 매출.
2: 아, 네. 너무 디테일한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1: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어요. 나 이번 연도에 얼마 찍었어.
3: 그러니까.
1: 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끔 유도는 할 수 있죠.
2: 뭔가 유도를.
3: 대놓고 물어보지 않아도.
2: 유도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하던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인 질문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갈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면
1: 애둘러서.
2: 원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질 않을 거예요.
3: 아주 신나서 막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1: 그럼 애둘러서 우리 시아피디님 요새 통장 잔고 얼마나 있어요?
2: 그 갑자기 신조어 칠라 그랬는데 신조어가 생각이 안 났네.
1: 신조어? 밤티?
2: 그 있잖아요. 아,
3: 나는 질문 밤티하고 밤티. 야르밖에.
1: 그리고 또 하나.
3: 늘크크?
2: 늘크크.
1: 늘크크.
3: 이런 질문 늘크크.
2: 우리끼리만 알아. 없어. 대본에 없어요.
3: 신희준님은 크크크.
2: 그냥 크크크.
1: 아니 지금 제가 이게 와이파이가 잘 돼서 늘 찾아봤는데 오늘 느려요. 지금 못 따라가겠어. 늘 크크 이따 찾아봐야지.
2: 오늘. 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거.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3: 아 이거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2: 근데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3: 물어봐요. 저는.
2: 왜냐면
3: 아까 이게 친밀도에 따라서.
1: 친밀도에 따라서 맞아요.
2: 아 그렇죠. 아 근데 친구들 다 소개하는 자리면 다 물어보 어떻게
3: 물어보죠. 물어보죠. 물어보죠.
2: 약간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 같이 그렇게 물어보시던데.
1: 그러네요. 뭐 이게 만약에 장소나 시간이 다르게 설명해 버리면은
3: 하나 둘 셋 했는데.
2: 아 그렇게.
3: 지난번 얘기랑 다르네.
2: 그게 누구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1: 아니 저희가 농담으로 예전에 누가 이렇게 같이 오시면은
3: 항상 이게, 그렇게 얘기하죠.
1: 아니 그 얘기하죠. 저번이랑 바뀌시.
2: 실례지만 아주 위험하신 분이네.
1: 저희 남자 직원이 만약에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번 분이랑 바뀌었는데.
3: 지난번에 술도 한잔 했잖아요. 이렇게.
2: 그분이 아니신가?
1: 네,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물론 이제 농담으로는 하지만 진지하면 큰일 나죠. 진지하면 안 됩니다. 이거.
2: 아니 그런 농담도 잘 해야 될 것 같아.
3: 정말 그러면은 분위기가 싸해져요.
2: 진짜. 그 왜냐면 그 옆에 계신 분 이제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3: 그렇죠.
2: 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야, 큰일 날 뻔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네. 이거는 좀 제발 좀 물어봐줬으면 하는 질문.
2: 뭐가 있을까요?
3: 이거는 꼭 물어봐라.
2: 신혜주님은 네. 있어요?
1: 저요? 뭐 아내분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분께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죠? 네,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인데.
3: 그거 아내분도 동의하셨나요?
1: 아, 뭐 이런 질문?
2: 그거는 질문 안 하면 안 되는 질문.
3: 이런 질문 저는.
1: 네, 아니 뭐 그냥 흔히들 하는 얘기 그냥 요즘 잘 지내요? 뭐 밥은 먹었어요? 어? 되게 멋있어 보인다. 뭐 이런 거.
2: 네. 저는 그 질문. 너 요즘에 뭐 관리 받아? 어디서 받아? 근데 난 안 받는데. 그냥 그런 질문들.
3: 에이 거짓말.
2: 어떻게 알았지?
3: 이런 티키타카 필요하죠. 네.
1: 두 분 따로 뭐 특별한 건 없으시죠? 듣고 싶은 질문?
3: 뭐 그쵸. 머리가 많아 보인다?
2: 그거 놀리는 거지.
1: 이거는 이건 너무 이건. 반감이잖아 이거는.
2: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질문도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막 칭찬을 하는 것도
1: 너무 극하게 하면
2: 얘가 나 내기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1: 맞아.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
2: 부정이니까.
1: 되는.
3: 네. 아 그래요? 강한 네. 긍정도?
1: 네. 너무 강한 긍정은 네. 강한 부정이 되는.
3: 오늘 너무 멋있어 보인다.
2: 그거
3: 이런 거 이런 거? 네.
1: 아니 그 너무에 너무 힘을 줬어요.
3: 너무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나?
1: 갑자기 사투리
3: 액센트 액센트
1: 네. 네 액센트 빠지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저희 진지한 헛소리를 한번 좀
3: 알겠습니다. 네,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진어타임 오랜만이군요.
3: 네. 오랜만이다.
1: 아 간단해요. 자 이제 두 분한테 제가 질문. 자
2: 준비.
1: 자 친구가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고 나타났는데 정말 안 어울린다면. 누가 봐도 이건 안 어울려요. 근데 그 친구는 비싸게 하고 줘가지고서 좋아해. 네, 머리 하는데 450불을 줬대요. 그리고 내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해 준다. 시아피디님. 아니면 기분 맞추면서 그냥 있는 거를 살짝 살살살살 달래준다. 우리 달디 DJ님.
2: 네. 무조건 멋있다고 한다가 달디님인가요?
1: 네. 네, 무조건 멋있다고 한다면 시아피디님은 야 이거 아니잖아.
2: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이거 좀 아니다 이렇게.
1: 뭐 그 머리 야 빨리 가서 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2: 근데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 게 내일 중요한 미팅이나 약속이나 뭐 데이트가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무조건 예쁘다고 하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시간이 그래도 있으니까 헤어스타일을 바꿀 만약에 뭐 내일 아침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염색을 하면은 뭐 다시 사서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좀 픽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하고 내일을 위해서 더 좋은 의견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3: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450불을 썼잖아요.
1: 450불을 썼어요.
3: 450불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
1: 그렇죠.
3: 이 본인의 어떤 자존심 얼마나 뿜뿜 올라가 있겠어요.
1: 그렇죠.
3: 나 되게 마음에 들어.
1: 이미 지금 그 미용실 원장님이 450%, 야 그 VIP
3: 최고 최고 했는데.
2: 친한 거기 미용실 가면 안 되겠다 야.
3: 친한 친구한테 야 그건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뿜뿜하는 친구의 자존심도 세워주면서 이것도 잘 뜯어보면은. 개성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1: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개성은
2: 근데 이제 그걸 봐요. 개성으로 볼 수 개성으로 볼 수도 있죠.
3: 그럼요.
2: 있지만 이제 그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0%가 개성으로 과연 볼 것인가?
3: 근데 일단 본인 만족하고 있는데 아까 컴플렉스 얘기할 때도 했지만은 이 뭔가 불안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 머리가 왜 그래? 하는 순간 망했나?
2: 망했나?
3: 내 돈 450불? 이거 내일 미팅 간데 어떻게 해야 되나?
1: 거기 미용실 원장님은 가스라이팅 한 거였어.
2: 그래야죠. 그 미용실 어디야? 당장 번호대.
3: 그래서 우리 친구의 기분을 어떻게든 뭐 단점으로 보이더라도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좋은 점을 찾아서 이 개성 있는 모습 이거를 점점 우쭈쭈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 근데 저는 어쨌든 솔직하게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성으로 살리고 싶으면 살려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너의 문제, 너의 이제
3: 선택.
2: 너의 업투유지만 그래도 솔직한 의견을 알고 너가 그걸 대비를 하는 것도
1: 왜냐면 정말 친한 친구니까
2: 친한 친구니까 근데 왜냐면 이걸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듣는 것과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 중요한 미팅에서 나 아니면은 뭐 데이트에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좀 어긋났다 그러면은 더 서운할 것 같아 왜 친한 친구인 너가 왜 나한테 미리 그래도 얘기를 안 해줬어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3: 난 정말 괜찮아 보였는데
2: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후회 없었으니까 괜찮다 후회
3: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신희준님이 그렇게 하고 나타났어 네. 정말 멋있어 너무 멋있다 난 되게 마음에 드는데 판단은 아내분한테 들어보렴
2: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미루는 거야
3: 미룬다고 하기 어쨌든 정확한 판단을 해주실 분이 따로 계시니까
1: 네. 아, 그렇죠 그분은 정확하세요 네. 전지전능하시고
2: 전지전능
1: 우리 저번에 샤피디 앞에 그 호가 있었는데 전
2: 각하더라 각하더라
1: 아니
2: 어떤 거요
1: 전지전능 아니었나요
3: 아니에요
1: 각하? 뭐였죠
2: 전화
1: 아니 뭐, 전화 말고
2: 너무 많았어 아니, 호가 뭐,
1: 무슨 샤피디였는데
3: 달뭐 했잖아요 그때 무슨 뭐 하여간
1: 네.
2: 각하더라 난 그거
3: 저는 각하로 했었어요
1: 각하
2: 극하더나
1: 지금 각하하고 지금 전화하고 지금 두 개 다 붙여놓은 거죠
2: 맞아요
1: 네. 아 샤피님 앞에 전선
3: 그 기역 디귿 리얼을 하라고 했나 그랬더니 네. 우리 신희준님께서 열심히 궁리를 해서 그 큰 다리 이렇게 했어
1: 아니, 아니 그 큰 다리 말고 왜 호
3: 그러니까 호를 했는데 네.
1: 아 그런가요
3: 초성을 얘기해 줬더니 그 큰 네. 다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 아. 맞아 그랬던 거
3: 저는 그 카드라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를 했고
1: 그렇죠 다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2: 아니, 갑자기 호 얘기한다고
1: 아니 아까 전에 전지전능하니까 그 전에 전지전능 CRPD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3: 이게 네. 대표적인 괜히 물어봤다 네,
1: 잘못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두 분 대화 하시는 거 말씀 듣고 있는 중간에 네. 갑자기 든 생각이
2: 갑자기 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1: 아니 정말 찐 친구니까 나도 그 미용실 가서 내일 똑같은 머리
2: 아 그 거울 치료 아, 너가 보기에도 이게 괜찮은 거 같니?
1: 그러면 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면서 진짜 상처 안 되면서
3: 네.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친구니까.
1: 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3: 만약에 청취자분들께서 길 가다가 똑같은 머리 다니는 친구들 보시면 같은 미용실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아, 제가 어제 실제로 들은 일인데 네. 진짜 머리 그 헤어드레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누가 먼저 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고 왔는데 너무 밤티로 깎아놨대요. 아. 근데 그 동생이 남동생이었는데 여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우스메이트를 사는 네. 동생이었어요. 네. 근데 누나들이 그랬겠죠. 야, 그 미용실 어디야? 어디서 잘랐어? 야, 그거 너무 밤티다. 야, 어떡하네. 하면서 걱정을 해주고 막 뭐라 했대.
1: 네.
2: 근데 한 일주일 뒤에 다른 하우스메이트, 다른 남자 하우스메이트가 전혀 모르고 똑같은 헤어드레스 가가지고 똑같이 머리를 잘라온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한테 잘랐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 나 어디 뭐 미용실에 어디 헤어드레스 잘랐어? 했더니 갑자기 단톡방에 난리가 났대. 와. 거기서 자르면 안 되는데 거기서 자르면 안 되는데
3: 다들
2: 근데 걔가 딱 오니까 걔는 너무 잘 어울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했는데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첫 내가... 번째 사람만 이제 서운했다
3: 내가 밤티다
2: 내가 밤티였다
3: 헤어드레스는 잘못이 없었다
2: 헤어드레스는 문제가 아니었다
1: 그러면...
2: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1: 네, 제가 머리를 하고 와도 그 놈만 밤티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판단은 아내님께 여쭤보시기 네.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은 괜히 물어봤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은 괜히 했다 싶을 만큼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질문들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한마디가 되기도 하니까
3: 네.
1: 그래서 이번 주에는 궁금해서 묻는 질문보다는 그 사람을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 정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박찬호가 아닌 이상 끝까지 들어주시고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리는 수다방 여기까지 마쳐보고요. 자, 지금은 진짜 비타민이 필요해요. 네,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Alive 90.5.
1: Remember, if you're going out drinking tonight, plan ahead to get home safely. Make sure you leave the car at home and get a lift. RBT means you need a plan B. If you're drinking, don't drive. A message from the New South Wales Government.
2: Looking to stay connected with the Hills Shire? Discover Hills.Sydney, your go-to digital magazine for local news, politics, events and community stories. Whether you're a local business aim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or eager to stay informed, Hills.Sydney is your platform. Advertise with us and be part of a thriving digital community. Visit www.hills.sydney today. Hills.Sydney, where community comes to life. Station sponsor.
3: Transform your home with Heart. Hardwood Floors, proudly family-owned for over 30 years. From solid timber, parquetry, laminate and hybrid flooring to expert resanding and polishing. Discover premium plantation shutters and blinds. Visit our Seven Hills showroom today and experience quality craftsmanship with personalised customer care. Hardwood Floors,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and every detail matters. Visit us at www.heartwoodfloors.com.au. Station sponsor.
4: Alive 90.5. Five.
5: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4부는 함께하는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 시간인데요.
6: 네네.
5: 저희가 오늘은 가지고 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드니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매년 9월 한 달간의 NSW에서 최대 규모의 독립예술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아마 9월 말까지 한 달 네. 동안 딱 하는데 기간은 1월 말씀드렸다시피 1일부터 30일까지고 규모는 시드니 광역권, 달링허스트, 무어파크, 메릭빌, 레인코브 등 70여 곳 이상의 장소에서 450개 이상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연극, 코미디, 서커스, 카바레, 댄스, 라이브 음악 및 실험극 등 다양하게 네. 하는데요. 대부분의 공연과 이벤트는 티켓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보통은 15불에서 45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6: 네.
5: 내가 공연을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이 페스티벌을 진정 즐기고 싶다 하시면은 프린지 패스권도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티켓 패스권 같은
6: 네.
5: 건데요. 네. 맞아요. 여러 개 공연을 골라서 볼 수 있는 티켓인데 5회권, 뭐 10회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뭉텅이로 사면은 할인 혜택이 또 있다고 하네요.
7: 편안한 단어였어요. 뭉텅이.
6: 뭉텅이.
8: 뭉텅이. 고기만 쓰는 줄 알았더니
5: 뭉텅이 먹고 싶어요.
7: 네네.
5: 네. 네. 그래서 더 자세한 정보는 검색창에 시드니 프린지 페스티벌로 검색을 하시거나
6: 네. 네.
5: 또는 호주 시드니 공식 관광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9월은 독서의 달이라고 하는데
6: 네.
5: 호주 9월은 저희가 페스티벌의 달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7: 네. 네. 지금 스트라에서 하는 또 다른 공연도 있어요.
5: 네. 네. 뭐죠? 네.
8: 공연? 아니, 뭐 전시회.
7: 전시회.
8: 네. 네. 파스라고
7: 네.
8: 여기 한국분들 여성분들 작가분들이 작품 전시회를 지금 하고 계세요.
7: 네.
8: 라트비안 클럽?
7: 네. 그 스트라스필드 앞에 네. 라트비안 클럽에서
8: 그래서 뭐 주말에도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 네.
8: 뭐 오늘 내일 또 일요일까지 한번 가서 작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네.
5: 네. 그럼 오늘
8: 네.
5: 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가요?
8: 그렇죠. 또 뭐 다른 이벤트가 있을까요?
7: 아니 저는 여기서 보고 나서 카바레가 그거 맞죠? 막 차차차 이거 우리 그거 맞죠?
5: 네. 아 제가 이미지로 잠깐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공연이 다양하더라고요. 막 서커스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 페스티벌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즈 페스티벌이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이렇게 가족 단위가 있으시다면은
8: 네.
5: 이렇게 지금 그 스쿨 홀리데이 다음 주잖아요.
8: 네네.
5: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니까 그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8: 아 제가 뭔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7: 네네.
8: 티켓을 하나 구매를 한 게 있는데 저희 딸이랑 가려고 기타 치는 공연이더라고요.
7: 네.
8: 왠지 좀 가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티켓을 사긴 샀는데 아마 그것도 이거의 한 일환인가 싶네요.
5: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시기가? 진짜 NSW의 지금 전 그러니까 전 그 뭐라고 하지? 지역 전체적으로 진짜 군데군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페스티벌이라고 하니까
8: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프렌즈 페스티벌이라고.
5: 저도 신문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면 사실 시드니 비비드 그 축제 말고도 사실 볼거리가 항상 다양해요.
8: 항상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5: 근데 저희가 많네요. 몰라서 그렇지.
7: 저도 지금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네요. 큰 축제네요.
5: 맞아요. 코미디 쇼도 하고 뭐 스탠딩 쇼도 있는 것 같고 코미디 스탠딩 쇼도 있는.
7: 그럼 한국에서 예전에 오셨던 그런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8: 옹알이,
7: 예, 옹알스 이런 분들도 요때 맞춰서 오셨나?
8: 그랬던 하여튼 워낙 저희 애들 어릴 때 네. 셋을 다 데리고 가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 애들도.
7: 맞아요. 또 코미디 페스티벌 같은 것도 근데 요때 껴있는 코미디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8: 그럴 수도 있겠네.
5: 그리고 요즘에 뭐 개막식도 따로 했다고 하니까 되게 큰 행사인 것 같아요.
7: 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하네요. 네, 한국에서도 맞아요. 뭐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공연 무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세계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냥 그 각 공연인 것 같아요.
5: 저는 프린지라고 하면 앞머리밖에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프린지.
8: 프린지. 네. 그렇군요.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7: 네.
5: 요즘에 어디 가시는 페스티벌 있으세요 혹시?
7: 네, 저는 벌 받기 바빠요.
5: 페스티벌도 달리기 페스티벌
8: 달리기는 많이 가죠. 시즌이어서 지금 뭐 엄청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항상 있으니까요. 달리지 않더라도 응원이라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가는 페스티벌 있죠. 토요일마다
5: 다크런.
8: 네. 네.
5: 아 지금 너무 다시 추워져가지고 달릴 때 숨이 가빠요.
7: 안 달려보셨잖아요.
5: 어떻게 해야 돼요?
8: 일단은
7: 안 갚을 때까지 뛰세요.
8: 일단 뛰어보세요. 덜 뛰어서 그래.
7: 아니 이런 페스티벌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재밌는데 저는 그 문화 공연 정말 좋아해요.
8: 네.
7: 정말 좋아해서 가서 보면은 예전에는 좀 뭐라 그러죠? 어렸을 때는 좀 재미없고 좀 지루하다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여백의 미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야 저거는 저 사람이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8: 그렇죠.
7: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보다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8: 네.
7: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볼 때도 그 감독이 저거를 무슨 의도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또 보게 되면은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이
5: 있으니까.
7: 좀 들어서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5: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보면 볼수록 그게 달라진대요. 저희한테 느껴지는 게.
7: 그렇죠. 그렇게 여러 번 보면 아까 전 같은 프린지 저 프린지가 아니라 그 트리비아 퀴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5: 그렇죠.
8: 시간도 맞추고 2시 20분도 맞출 수 있고.
5: 그거 아직 정답 공개 안 했는데.
8: 네. 네. 그리고 이번 주가 그 공연이죠? 악뮤?
5: 맞아요. 맞아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일걸요?
7: 네. 맞네요.
8: 이미 티켓팅은 끝났지만은 어쨌든 공연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니까 저도 가기는 갑니다.
5: 가세요?
8: 네네 가요.
5: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쉬워요. 저는 티켓까지 샀다가 진짜 친한 그 대학교 친구가 결혼식을 갑자기 그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도 많은 그 9월에 주말 중에 또 그날이 하필 또 그 시간대도 저녁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 그래 악뮤는 다음에 볼 수 있지만 이 친구의 결혼식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니
7: 자, 중요한 거는 그 티켓 어딨어요?
5: 그때 그 스님이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리셀 해가지고 스님이 가십니다. 그때 보시겠네요.
8: 네 가시면 뭐 또 만나겠네요.
5: 네
8: 어쨌든 네. 악뮤 공연 또 다녀와서 다음 주에 또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 네.
8: 자, 네. 오늘
5: 오늘 이들 이렇게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을 이렇게 마감하고 그 다음에 저희 다음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트리비아 모닝 정답 코너로 뵙겠습니다.
7: 네.
5: 제가 좋아하는 락 밴드인데요.
8: 네.
5: 여자분이 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페스티벌 하면은 생각나시는 락. 이죠. 터치드의 Love is Dangerous 듣고 다음 코너에서 뵐게요.

0: Alive 90.5.
1: 네, Love is Dangerous 듣고 왔습니다.
2: 위험하죠.
1: 네. 만져진 사랑은 위험하다라고 방금 전에
2: 아재께서
1: 시즈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네. 거는 또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청취자분들
2: 알고 계셔야죠. 어.
3: 저만 쓰레기 되는 거예요.
1: 몰라서 던져버릴 거예요. 네. 저희 트리비아 모닝 정답 코너인데요.
2: 네.
1: 준비되셨나요?
3: 야, 이건 진짜 아무튼 어려웠는데 재밌었으니까.
1: 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3: 네, 영화 매트릭스 1에서 주인공 네오가 빨간 약과 파란 약 중 갑자기 빨간 휴지죽과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모피어스는 어느 쪽에 빨간 약을 쥐고 있었을까요?
1: 정, 누가 오른손
3: 달리님
1: 제가, 어, 달리님 정답
3: 축하드립니다.
1: 어, 오른손이었습니다. 모피어스는 오른손에 진실과 마주하는 빨간 약을 왼손에는 가상현실로 돌아가는 파란 약을 들고 네오에게 선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3: 네.
1: 어, 달디님이 그것도 맞히셨어요. 그거 빨간 약이 현실을 선택하는 네. 약이다.
3: 역시 다알디님께서는
1: 시즈님은 다땡. 아,
2: 그럼 다알디 다땡.
1: 다땡.
3: 네,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승화시켜보죠.
1: 네. 두 번째 문제 정답 네. 가볼까요?
3: 자,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면서 그의 어머니가 인생은 이것과 같다고 했다며 말한 디저트는 무엇이었을까요?
1: 정답은 초콜릿 상자.
3: 축하드립니다.
1: 달디님이 또 맞추셨네요.
3: 네.
1: 어, 영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My mama always said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무엇을 집을지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대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2: 이게 초콜릿 상자가 어솔티드 초콜릿이었나 봐요.
1: 네. 아~
3: 어, 여러 가지 믹스 있는.
2: 맛들이 아~ 다 다르게.
1: 지금 이제 생각이 나신 건가요? 다 이렇게 정확하게?
3: 아니, 그,
2: 아니 내용상, 내용 전개상.
1: 아, 그런 거야. 너무 알고 네.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
3: 짜집기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1: 랜덤 박스. 네.
2: 무슨 맛이 나올지 모른다.
3: 인생은
2: 가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1: 맞아요. 근데 그거 좀 잠깐 지금 소름 돋는 거 뭔지 알아요? 어쨌든 초콜릿이잖아요. 쓴맛이 나와도 초콜릿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3: 그렇죠. 그러니까 다크 초콜릿도 초콜릿이고 밀크 초콜릿도 초콜릿이고
1: 그러니까 인생에 쓴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초콜릿이라 나라고 하는 헉, 너 너무 소름 돋았어 지금. 어,
2: 천재인데
3: 뭐 때밀 수건 드려요? 네. 어 근데 맞는 말씀이죠.
1: 뭐든 일단 어쨌든 선물이다. 인생은 네.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네요.
2: 다시 한번 보지만 여기 포레스트 검프 엄마가
1: 네.
2: 대단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2: 영향을 끼친 분이 엄마하고 여자친구.
3: 네.
2: 반전 시위하던 그 여자친구.
1: 혹시 포레스트 검프 두 분 다 보셨나요?
3: 봤죠.
1: 거기서 명장면이나 명대사 기억 남는 게 있다면?
2: 어, 저는 버스 탈 때 I'm Gump. 포레스트 검프 하면서 매일 아침에
3: 아~
2: 그 어린애가
1: 아~
2: 자기 이름을 그렇게 네. 항상
1: 할 때? 그게 왜 기억에 어, 남으셨어요?
2: 왜냐면은 얘가 소아마비도 있었고
3: 네네.
2: 뭔가 어, 정상인 범주가 아니었잖아요.
3: 맞아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루틴대로 열심히 하고 이런 항상 그렇게 아마 커서도 계속 그렇게 했을걸요. 네. 그런 꾸준함.
3: 저는 run first. 그러면서 이제 다리에 보조기구 떨어지면서 아. 뛰어가나 나가는 모습.
2: 네. 엘비스 프레슬리를 키우고 그다음에 정상의 마라톤으로 변신하는. 아.
1: 그렇군요.
2: 우리
1: 저는
2: 시아피디님.
1: 달디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님이 그때 교육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소아마비 때문에 그거를 맨날 차고 다니잖아요. 보조기구를.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친구랑도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랬을 때 엄마가 검프한테 그러잖아요. 만약에 신들이 공평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걸 소아마비를 줬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다시 생각해보면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를 더 받은 거죠.
3: 아~
1: 너가 하나가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이 평등했으면 다 줬을 텐데 너한테만 주신 거야. 넌
2: 스페셜.
1: 특별해. 라고 그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게 뭐 대단한 어머니의 교육이었다.
2: 이 영화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3: 그러니까요.
1: 네. 그렇다고 네. 합니다.
2: 역시 어머니는 위대하다.
3: 그런 말씀을 남기신 스폰지밥 시아피디였습니다.
1: 뭐 제 호가 스폰지밥이 된 것 같아요.
3: 네.
1: 그럼 세 번째 문제.
3: 네, SF 영화의 고전 백 투 더 퓨처에서 주인공 마티가 과거 1955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때 타는 타임머신 자동차의 이름, 모델명은 무엇일까요?
1: 정답은 드로리안이었습니다. 브라운 박사가 스포츠카 드로리안을 개조해서 만든 타임머신으로 시속 88마일에 도달하면은 번쩍이는 불꽃과 함께 시간 이동을 하는데 그게 드로리안이라고 하네요. 저는 사이버 드로리안.
2: 저는 들어도 드로리안을 모르겠습니다.
3: 아, 들로리언이라고 네. DMC라는 차가 있어요.
1: 아, 포드도 아니었네요?
3: 네, 포드도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미국 차는 다 포드인 줄 알았는데.
1: 근데 진짜 사진 한번 검색해보세요. 시간 안 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요차. 진짜 사이버 트럭처럼 생겼어요.
2: 오, 맞아요. 네. 머스크가 보고 저걸 보고 만들었나 보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
3: 네, 네 가볼게요. 번째 문제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 로즈가 나이가 들어 침대에 눈을 감은 뒤 다시 젊은 모습으로 타이타닉호 내부로 돌아가는 그리고 잭과 재회를 합니다. 이때 뒤에 있는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은 몇 시 몇 분일까요?
1: 정답은 제가 문제가 안 끝나 계속
3: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1: 정답은 2시 20분이었습니다.
2: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1: 근데 이게 막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의도가 있어요. 네. 이 시간은 실제 역사 속에서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침몰한 공식 시간이 새벽 2시 20분이라서 그걸 그대로 묘사를 한 거라고 합니다.
3: 야, 제가 지금 이거 AI에 쳐봤거든요.
2: 네.
3: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재회 장면 잭 뒤에 있는 시계가 가르치고 있는 시간은 새벽 2시 20분입니다. 오.
2: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게 들어간 장면이라는 얘기죠.
3: 네, 맞아요.
1: 그 감독들이 왜 이스터 에그 같은 거를 많이 해놓잖아요. 오마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오, 이렇구나. 근데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감독은 전혀 그런 뜻으로
3: 의도가 없는,
1: 의도가 없는 게 아닌데 그 해석하시는 분들이
2: 맞아.
1: 엄청 위대하게 만들어 놓는
2: 맞아,
1: 거예요.
2: 맞아, 맞아.
1: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할 때 시사회 같은 거 할 때나 그런 거 그런 의도 맞으신가요? 이러면은 저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3: 어떻게 하셨어요?
1: 시즈님은 그렇게 하실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3: 아, 역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
1: 네, 그렇습니다. 네. 달디님은 거기서 진실을 말하실 건가요?
2: 오,
3: 갑자기 사망 토론이야?
2: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1: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실을 말씀하신다.
3: 네.
1: 다섯 번째.
3: 다섯 번째.
1: 이건 제일 쉬운 문제. 제일 쉬운 문제지만 네. 아까 뭐 하셨죠? 1번이라고 하셨고 3번이라고 하셨죠?
2: 밀리언?
3: 밀리언.
2: 빌리언?
1: 빌리언. 아, 그리고 1번 1, 3 아니었어요?
2: 1, 3 했다가 숫자를 Q라고 해가지고
1: 밀리언, 빌리언까지 갔는데
3: 네, 일단 문제 가봅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의 딸 모건 스타프가 아빠에게 한 말로 이후 아이언맨의 상징이 된 명대사 속 숫자는 무엇일까요?
1: 정답은 3,000 3,000이었습니다. 왜냐면
3: 듣고 나서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1: I love you 3,000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달디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딸 모건이 어려서 숫자 세는 거를 3,000까지밖에 못 셉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숫자가 3,000이니까 I love you 3,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맞춰서 아이언맨도 I love you 3,000이라고 같이 하죠. 그걸 주고받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이언맨이 이제 가죠.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아메리칸인 거예요.
3: 저는 I love 3,000 1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1: 왜요?
3: 하나 다음 숫자를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1: 아, 완전 한국인 부모님인데.
2: 타이거 받아. 3,000
1: 다음에 뭐지? 3,000
3: 네.
1: 아니 아까 되게 감동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신수님이
2: 이왕 깬 거
3: 네.
2: 동심을 좀 깨보면은 얘가 정말 1부터 3,000까지 헤아렸을까요?
3: 글쎄요. 1, 2, 3,000
1: 뭐. 1, 2 그랬을 것 같아. 세다가
2: 좀 가다가 100쯤 가다가 200 네.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동심을 깨봤습니다.
1: 동심 아니 동심은 그 감동을 깼어. 어벤져스 팬인데
3: 다시 영화 보면 감동은 또 나와요.
2: 그렇죠.
1: 아, 네. 그럼요. 아 저는 그래서 오늘 영화 그 관련 트리비아 퀴즈를 하면서 좀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오늘 포레스트 검프.
2: 네, 저도요.
1: 오늘 금요일 밤이잖아요. 또.
2: 네.
1: 나중에 금요일 날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포레스트 검프가 어떠실까? 아니면은 좀 오늘 주말 내내 할 게 없다 하시면은 어 그 마블 영화 그 멀티버스 그거 시리즈 진짜 많거든요.
3: 그거는 하루를 안 끝나요.
1: 하루를 안 끝나. 그러니까 주말을 통틀어서 아마 한 24시간씩 봐야 될 것 같아요.
2: 그래서 제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1: 그럼 영원히 시작 못 하실 걸요?
2: 모르고 살아도 되지 않나요? 3천만 외우겠습니다. 3천만.
1: 네. 그럼 오늘 이런 영화 어떠신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오늘 저희 인스타 계정 홍보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필 상단에 생방송과 다시 듣기 링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도 그 거기 올라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네. 사연 신청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들으셨다면 공감되는 부분 나도 이랬다 이런 사연들 자기 이야기들 편하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인스타 계정은 영어나 한글로 굿모닝 프라이데이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굿모닝 프라이데이 똑같이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데 네. 검색 엔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골뱅이 앞에 쳐주시고 굿모닝 프라이데이 약자 GMFSYT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를 바로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좋댈 구할은 방송을 함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3: 네, 최근에 많은 댓글들도 오고 있어요.
2: 네,
3: 네 종종 보이고.
1: 그럼요, 가끔씩 이제 뭐 너무 티적인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3: 네, 밤티 환영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달디 신희준 그리고 스폰지밥 샤피디였습니다.
1: 아, 괜히 말했어.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2: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해요.
3: 여러분들 남은 하루도
4: 굿데이 프라이데이. You are listening to a live 90.5. If you like